자, 나의 안녕이야. 자, 우리 제우 소리 안녕이야. 내 아메리카 전에서 어버는 버는 사카와 내 아메리카 전에서 얻는 사카냐고 뱉는와 왜 사사 워 We are untouchable.

하나님 꿈이 크라모아 아야미 가라지 지지부 아야미 오고루 아라디 아디아 바코페 마지 미프르멘 샤메바에미 야 아디아 바코페 나 야우냐 쿠폰쿠 에나 우님 나 샤미 야우냐 쿠폰 하츠 미 야우냐 미 와코마데 미 지디 아미 지토미 사 우냐 쿠폰 베코스 아소 자노 에고미소

0: 나라의 역사들로
1: 아! 아멘!
2: 제발! 제발! 헤이! 메시토 꼬리!
0: 룸말라 이 나라가 지나가라 이 베레벤 이 베레벤 이 베레벤 베레벤 베레벤 베레벤 베레벤 빰빰뿜 하하하하

하여해내 아파 메세 어사해내 그리스도 오만이 대수 하여해내 하여해내 에프사 나해내 아라나바 그리스도 아바사노 오사와 어야 다자 다자 어여 푸투포 오푸투포 어야 숙제해내